내가 불었어 라모 실만노 이마에 이날 어쩌 뿌슈 왜나 배워까 빠마이 따페로 눈이 쎄아오 이에 배우이나 에 외로 임바이 드로 플라센테로 꾸라베이 이날 가이